바른다 같은 노래인데 신드퍼라 끝난다 스크라큰 무슨 안나간 침마 안난다란 띵띵 참바 간다란 스마라간 친단다 스니크나 안마람 친다다 체 브릿슨 아크라큰닥닥닥 스나크라큰닥 스크라큰닥 샵닥 샵닥 스나크라큰닥 스나크라큰 스크라바 그마랑 뜻은 다른 치가 치프라치나 이나스나 맞다 치가든 들었으니 뜨거든 나가 치마라 들어가 치마랑 친다든 다르선 스탄반나라 라타 스나라 마스터케 스트라크나 니트스 스타카르 마스니 기니르 사나르 스트라크나 스타